0: 찌릿찌릿 이게
1: 튜브 있잖아, 나오죠.
0: 주부 있잖아, 갑이 여우잼. 2x10, I'll try to write about Carlos Dorado.
1: 튜브.